0: 꿈띠 일보 일보 보러 꿈가 룸비
1: 오다오 FM
2: 사우다지 따다 사우다지 따다 사우다지 따다 사우다지 따다 사우다지 따다 사우다지 따다 사우다지 따다 사우다지 따다
3: Noras, lindas, louras, lindas, florindas e belindas, brandas, brincam no tempo das berlindas.
2: As vindas, vendo das varandas, as vindas, vendo das varandas.
3: De onde ouvem vir a rir, as vindas, fitam o fio, as frias bandas.
2: Saudade dada, saudade dada, saudade dada, saudade dada, saudade dada, saudade dada, saudade dada, saudade dada. Saudade dada, saudade dada, saudade dada, saudade dada.
1: Faltando sertão.